0: 고맙습니다.
1: 야,
0: 얼리브.
1: 와야 모야로 돼 있으면서 다음 배 됐나 그래.
0: 같이 배다.
1: 비밀.
0: 응?
1: 비밀.
0: 어디 소리 쓰네 같이 배다.
1: 여름 소리 봐.
0: 어머
1: 미야. 이제 밑에 시와기. 이제 냉자 그 쓰는 거지.